0: Need a break? Join Mariska and Cara for Two Sugars. Conversations over coffee. Wednesday afternoons at 3:55 on 104.6 Planet FM. Or listen anytime. planetaudio.org.nz/Two Sugars.
1: Would you marry me?
2: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뮤직 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
3: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
2: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3: 유쾌, 상쾌,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세요.
2: 잊지 마세요.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

0: 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1: Tune in to Voice of Mesopotamia, an educational, social, cultural, and entertainment program proudly brought to you by the Babylon Community Development Charitable Trust. This program is targeted towards refugees and migrants from the Middle East and New Zealand, specifically Chaldean, Assyrian, Syriac, Arab, and Kurd speakers in the wider Auckland area. Our focus is to keep them informed on news, views, and other issues on matters concerned with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ir culture, heritage, and values. We broadcast every Saturday from 2:05 to 3:05 on Planet FM 104.6.

0: 104.6 Planet FM.
1: Panjagi는 나뭇잎과 눈부신 햇살의 여름날 아침. 비 내리는 풍경이 수채화 같은 겨울의 아침. 세상의 모든 음악은 항상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은 가톨릭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4.6 FM.